0: 뭘 봐?
1: 뭐라고?
0: 뭘 보냐고.
1: 와, 진짜 예상치도 못한 말을 하네.
0: 너 뭐야? 여기 내 방에 몰래 들어온 거야?
1: 아니 그래, 너도 당황스럽겠지. 잠들었다가 깼더니 백년지라고 하니까, 그치?
0: 뭔 소리야, 내가 무슨 백년을 자.
1: 나도 신기해, 그래서 널 보고 있던 거고.
0: 그럼 너도 여기서 100년 있었어?
1: 그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, 이 100년 동안 진짜 많은 일이 있었어.
0: 뭔데?
1: 너 여기 그냥 누워있다고 곱게 잠만 잘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야. 누가 와서 막 너를 강제로 데려가려고 그러고 누워있는 너 몸 만지고 난리였어. 그거를 내가 어떠하다 보게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너가 뭘 당하지 않게 하려고 여기 지키고 있다 보니까 그게 100년이 된 거야.
0: 내가 누워있는데 누가 날 만지고 막 데려가려고 했다고?
1: 자기가 뭐 너를 너한테 입을 맞추면 네가 잠에서 깬다는 둥 뭐 말도 안 되는 더러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왕자네 뭐네 별 개소리를 하면서 들어와가지고 별짓거리를 다 하려고 하는데
0: 근데 너가 그걸 어떻게 막았는데?
1: 나? 나는 좀 뭐라고 할까? 그런 능력이 있어.
0: 네가 무슨 능력이 있어?
1: 너도 100년 동안 잤잖아. 그런 말도 안 되는 힘이 나한테도 있는 거겠지.
0: 너 사실 오갈 데 없어서 여기 있었던 거 아니야? 여기 내 집에서 밥 먹고 놀고 파티하고 사람들 불러가지고 너네 집인 것처럼.
1: 야, 너가 누워있는데 별일이 다 생기지? 게다가 너 그냥 누워있으면 뭐 저절로 살아있게 되는 줄 알아? 야, 내가 너 계속

0: 누가 그러래? 너는 왜? 왜 했는데?
1: 왜냐면 그만둘 수가 없으니까. 내가 그만두면 네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누가 널 만지고 데려가는 걸 어? 너가 원했으면 사실 내가 방해한 거지. 어? 그치만 누가 봐도 그건 너가 원하는 게 아니었거든? 그래, 자고 있어서 모를 순 있겠지. 근데 있지, 그런 기억은 다 네 몸에 남아. 그래서 너가 일어났을 때 얼마나 이게 화나고 싫을까, 수치스러울까, 그런 걸 생각하면서 여기 지키고 있게 됐던 거야. 그래, 내가 네 옆에 있으면서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맹세할게. 나는 내가 당하면 싫은 거 절대 너한테 하지 않았어. 내가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은 누구라도 당하게 하기 싫었어. 그래서 여기 100년 동안 있었던 거야.
0: 100년이 됐는 줄은 몰랐고, 근데 내가 무슨 꿈을 꿨거든?